0: 의 주의식 분석이 얼굴 섞은 것만은 뻥을 벗기는 거냐 말
1: 정말 맛있을 바람사네
0: 정말 바람사네 보다 그들도 위에 있어야 좋은 게잖아 불편한 소리여도 이 호흡스럽게 호흡스럽다고 마음껏 맞다고 자다 좀 이런 일이다 뭘 일하고 무슨 빛을게 못해도 되는 일이 아니야 동안에 리에 내주 쏘이게 뭐 무디 받았던 게 이제 진짜 그 동안에 하나 더 하기 훨씬 일이 어머지 확으로 좀 이런 게 확 땡기고 가면 안 해?
1: 무슨 말이야? 어?
0: 뭐라고?
1: 좀 이제 나는 그래놓고?
0: 왜 딱 가면이?
1: 나 관계는 이제 다시 받지 못해
0: 아무튼 세트나 돌고 깨끗한 회사에서
1: 보고
0: 싶다니
1: 야이 야이
0: 어?
1: 또 나는 그래서 또 이제 보면서 보고 나서 한 번에 이 도색이 없다고 했다고 봤더니 그게 슬럭슬럭 딱 보면 듣기 뭐하지
0: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 나도서 보면 듣기 뭐하지?
1: 응 어떤 그런 건데 그렇게 써서 메시지 왔지 아이 샤코 버스 이렇게 했었지 또 돌리는 거에 미치 나서 봤어
0: 응? 응